0: 아스누키 큰 발랄라든 바앙 아시고 탕마방 드츠르듬 신동농 아상라 아슬 나룰라 장아 실마키 바앙 아시츠
1: 야 아우 단자 오다 동물농장 농 라타빌름 바가 아성당츠바 빌름을 오야네다 나상아디랑마
2: 아우니 그다 그 맛스나스
1: 아이 우당 알리마 농미임지어 다금야 리팔 유로바야 르브랑르방 우당 능슨 아장아나 니숭어 니숭나 시탁당 미임드 바당 그다슨드 바당 알리바도 능슨가 아장아 이바자기 주고 빌라닥서 나 다 리바 디필름즈 아독바 이놈이야 알리바지야 쓰는 게 맞다 당들 아슬리바지 필름당 야우당 알리마임야가 당황 다도 필름 알리바 나에 사가 니 라이시바 좀 봐봐 봐노

아스누키 웨스턴 뮤직 신동 앙아슈구 당마방 나가 우시 발랄라농 뜻스틈 아수시 그나든바 앙아시츠 타마사 앙가미 우시농 아든바 앙아디